0: 진짜 데노 고샤바즈근 누엣 마스터메웨바드근 우데이노싯 와핫 마뉴테나
1: 고이 자나문 드리먼 아스터메드고 하나 라메존 팀슈텐 우 2 리시문 Kama Kaimlanot 968-6699. Hennagno, la maison Timishten, 24 heures sur 24, 7 jours sur 7.